0: 공간기 토럼 다비디 베싱고 타람 녹세리 쿠름세리 이세메 모습이 오그레글레
1: 여우자락 레이붕어
0: 너와 피라 타지리 피라 섬들링 신비오
1: 파니 파니
0: 세베마 나시기 토럼게 에로이베다 야쉐임바 릴라마사 나시타 파무레글레 하이리블 릴라시 탐제리 릴라 이바 나곰 사나한비
1: 아호이
0: 릴라 부톡파 톡솜 레누발라
1: 아호이
0: 부톡고다 땡광과 아톡범 소바산드르싱 아도마 공시기 토론기 아한베시디 강예범 선우 레이메토 미네삭파 군웅 이세이 싱곰 사이타롤 탐제리 하이리버 군웅 이세이 싱시기 토론기 아한보이나 타미네시시베마
1: 타미네시붕어

0: 사실 하, 그리미 도리지보 사니네 도리시에 시니가 아무때 탁드라 말리니 도리시 이거 보트가 오드라바 캔디디 니하이드나 어떤 시트를 하이브드로 깨이노 강디 도리시 아이고
1: 하이 베밀라 아이 베밀라 나 부터 하이브로 에 노
2: 마 깨다 오라게 아도 핑나 거라 이두 보 아씨 아이디에 마효랑 복톡라 보이닝
1: 에 마효랑 복톡은 어때 너희 사제 신이 다 바꿔라 말해 진이 커직다 거 잠바스 끄프로
2: 헤라 두기 오이라 아두디 까오버나티 레이터바니 레이터다나 탁트리바
1: 이 몽시다 성공적도 못 상강 탁리 부스판네디 꾸이라기 아이 마두다 게 쇼아이디 아두 부 진이 탁트 못 상강 비타고 심이디네 비밀라 에이 에이 뿡닝 거라디 능시코낭
2: 와리 오자디네 뿡닝 얌 능시려 키다우리 옌우네 이 몽시다 아루 아헨 아랑아라 아마타 수타 실럭트레 잉악다 이나다 사나마세 카라파 아미 아두 수카이 카이두나 사바다 루신 크레다나 사다 시니 탁타바딩아 시다 아이리
1: 오이네
2: 인장다 나마세 아마타 수 탈럭트르바시디 파나꾸이럭레다나 마시오자수 캉비리바나트로
1: 오이네 구이리니 아이디 이몽마 눙사가이나테 시바가 여러버이 칼루라바네
2: 오 와자기 사가이나테 송아사피 리싱차피 마야마 마시크레 아두기 나헤리바니
1: 하이소 하이브니 프레밀라 마이테이 코기 강소이 도움바이바도 빨리 하오우니세 아두보 코이 뭉잉아 마체 나마트 수타크트바 강소이 도움바가 슈퍼파인 보라만남 남바가 짝뜨고 바바지디 요르빠야디 헤 카나오세 빨리 빨리
2: 오 요르피요 요르피요 케이도위 하이브게 아이슈네 미나 세세젯 으실라가니 요세리
1: 누마 아이로이드
2: 마시품나 막시부 카나노 헨키바노
1: 예 카나노
2: 오자나 오헨사기 판나트로
1: 아스
2: 아두슈네 아삼보 오자나테 콜리스키 포프레사니
1: 야레 또
2: 톨롭 사우나 사람이 아유키 농틴기 사트라 그룹 그룹 투이션 타우드나 바샤마야 마마 팡라미
1: 오이네
2: 아이슈네 아이슈 마룹 링두나네 레카이다 센도이 타독투나 센톡람비 레이저라미 이몽기 까 쿠딩 아루 아헨 아랑 아랑나 픽 탈라미
1: 야레 야레
2: 이나다 잉악다 쿠당다 팜부옴다 사나마 빡 마빡 빡람메
1: 엉녜마 까이 도라게
2: 까르 파자바 한바 마다네 망다 파만두나 오자나 타우라가 아이나 오이롬다 렘나 팜자두나네 이마나 비싱기 사가이나 따이기 데버카르마 루홍콩도 버사츠기바도 가야다 누나이자키바 이마이시 파우라모 빡빡음 닝자키 사닝바다 사키 시닝바다 시키 아우바나네 깔락나키바네 하우직디 로이레다나 로이레 하이바 이마이시 뿡꼬꼬페
1: 에라 능쇼 방금 칼루노 미오이바다 사기바나이네 라이박다 땅크바 난 독방가 맞아나티 고
3: 세세세
1: 쿠바 군남 아무와바 아무누아이바 아티아다 토리바 타파바 타시 뿐이만 나이리바니 가림자 칼루노
2: 가리기 칼로이도리바노 가리기 칼로이도리바노 하이바 아두가 라이벅타 다사다 방타이타 신비가노 누아이잉에 마탐다나 노모타수닝싱루다 바마코이나 가람타우리게 하이나 노모타수 항비루드라바 라이벅타 다사가다네 아이코이나네 와라가 타신비바세 방다바 아방바기 마타우네
1: 야리게도
2: 마담도 다이나 카야라 하이자키야 누피이와니 하이두나 타비키데 타비키브로 하
1: 스프리밀라 낭기 왕앙 바 호크라가 불리스톰 남바 사카이싱 바 꼬부도 칵도로코노 바보 보글면 나 찐누나 아이게 하이나부지 떨어버리 낭기 바산도 메소다 아니오시
2: 아이 학시 오자기 사트리 오이람메 마담도 다네 오자나 잉오다 푸바사이바다 아이 학가리 수 하이키디다나 호직디네 아이 오자기 로이나비니 유움시기나 유움부레비 아두가네 마라라이타바미 푸바디 아이니야다바니
1: 시시시 아인캉레다 하 누피시 아냠캉레바
2: 이씨
1: 마시기 쇼깐바시다네 아이나 유움타독드까다이는 어바지앵크레지 아이나 헤에 칼리시
2: 오 유움시 오자기네 유움타독드네네 칵지앵키바야